0: እመውደቐሺ ግርም ሓሳብ እንዲ ሰብ ድለ ዘዋስዱኻ
1: ሓሰስ ክብል
0: እወይስኻን
1: ከዓ ሓጎስ ብሓጎስ ክመስል ኣለዉ ደፍክን ፍሕሹ
0: ገርም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ዳሓን
2: ካብኣብቲ ገዛ ካ ዘብ ኣሄርካ ቅድስ ውራይ ውራይ ትበልዖ
3: ተስማዕባ
2: ክትረርኻ
3: እንታይ ውርዲ እዮም ዘማዓል ናይ ድሓኖም ዝህቦም እዮም
2: ኣታ ወርዲ ዘጎ ንኣስኮ ዘጎ ወዲ ዘጎ
1: እልራ ድብላ
2: ተነኣስኪ